빡빡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한 아버지는 여행 중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눈앞에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었지만 우리 아들의 시선은 늘 스마트폰 속 작은 화면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게임을 그만두게 하는 대신 아들을 다르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게임기를 들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 풍경 속에 담아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시작된 사진 한 장, 두 장이 쌓여 멋진 기록이 됐습니다. 아이의 습관을 꾸짖기보다 그 순간을 함께 남기려 했던 아버지의 지혜.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는 사랑까지. 아이는 지금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먼 훗날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꺼내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겠죠. 아버지의 목적은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와 그 어느 시간에도 함께 있고 싶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추억의 사진 한 장. 어린 시절 나의 사진 이야기, 부모님의 사진 이야기.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사진 이야기 나눠주세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아버지와 아들의 여행 사진 이야기. 햇살 한 줌에 이어서 21학번. 21학번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21학번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스티커 사진. 21학번 스티커 사진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세상 속에 그 모습을 함께 담아낸 아버지 이야기. 작가님이 지금 개인 SNS로 개인 메신저로 저희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외국 아버지예요. 외국 아버지가 정말 명소 뭐 막 이탈리아의 막 성벽 앞에 뉴욕 그 타임스퀘어 광장 앞에서 아이가 고개를 쳐박고 휴대전화 게임기를 하고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낭만적이진 않아요. 그냥 저는 그걸 보면 아우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아, 너무 폭력적인 엄마인가? 엄마가 아니어서 다행이지 뭐예요. 애기 고개를 들고 엄마 좀 봐 사진 좀 찍자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애기가 너무 얼굴이 안 보여. 그리고 애기 막 되게 심각하게 게임을 하고 있어. 근데 어찌됐든 이 아버지는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뭔가 미국의 혹은 어느 그러니까 외국의 이성훈 교수님 같은 분이십니다. 아버지 나이가 돼서 이 사진을 보면은 그제서야 알게 되겠죠?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딱 너 같은 아들 하나 봐봐라. 이 말 해주고 싶은데 어찌됐든 아버지는 그 아이의 모습을 찍으면서 그래도 나와 함께 이렇게 여행을 다녀주고 있는 아들 고맙다. 아들 나랑 같이 이렇게 여행 다녔다. 이런 추억을 남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추억 사진 한 장, 어린 시절 나의 사진, 부모님의 사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디 먼저 할까요? 복디는 최근에 SNS에서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복디는 5월생이에요. 5월에 무슨 꽃이 유명해요? 무슨 꽃이 만발하죠? 바로 장미죠. 특히 장미는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조경으로 이렇게 많이 심어 두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꼭 아파트 단지 앞에서 아빠가 굳이 예쁜 드레스, 예쁜 옷, 이렇게 뭐 그 뭐 이게 생일 기념으로 옷을 예쁘게 사주고 그걸 꼭 그 앞에 아파트 단지 앞에 서서 그러니까 아파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장미꽃, 장미 그 정원 앞에서 꼭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는 모르지. 그때는 그냥 찍는데 조금 머리가 컸어. 뭐 초등학생 이 정도 되면은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싫잖아요. 막 뭔가 사람들 지나가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때부터는 소품을 이용해요. 손이가요. 새우땡의 손이가요. 그거를 사주고 사진을 찍게 한 거예요. 햇살 한 줌 아빠랑 같은 마음이겠지? 나중에 보면은 이게 다 추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수진아 사진 찍자라고 어르고 달래려고 과자 한 봉지를 쥐어주고 사진을 찍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데 아빠가 또 사진을 찍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나무 사이에 그 과자가 꽂혀 있어. 그리고 이미 많이 삐졌어. 얼굴이 막 세상 못생긴 표정을 지으면서 막 허리에 손을 올리고 아빠를 째려보는 사진을 장미꽃 앞에서 나는 저 과자가 먹고 싶은데 아빠가 계속 사진 찍자고 하니까 이 게임기의 아이랑 다를 바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빠는 매년 내가 커가는 모습을 담아주려고 사진을 찍자고 한 건데 나조라고 사진 찍자고 한 건데 그때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나는 저 과자를 먹어야겠는데 쳇 하는 표정으로 못난 이 표정으로 사진을 찍은 사진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사진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635 하나님, 추억의 사진 떠올리면 아기 때 우는 사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부모님은 왜 이렇게 저 우는 사진들을 많이 남겨놓으셨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전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14님도 비슷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어릴 때 동해 바다 놀러가서 방파제에 올라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저는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부모님은 그걸 찍어놓으셨어요. 그래서인지 아직도 방파제만 봐도 무서워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저의 자녀가 없기는 하지만 친구들 자녀 볼 때 완전 갓난애기 볼 때 가만히 있다가 울음을 터뜨릴 때 그 장면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이게 못난이 얼굴이 아니라 막 너무 사랑스러워 막 울 때. 그래서 괜히
엄마들 제 친구들 엄마인 제 친구들 보면은 애기 울리고 막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 모습 뿌앵 하고 울음을 터트리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마음으로 어머니도 아버지도 저희와 같은 그 마음으로 우는 사진들을 많이 남겨놓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런 거지. 너 이렇게 울보였다? 라는 거를 증명해내려고. 아, 안 믿을 거니까. 클 때 커서는 아닌데? 막 이럴까 봐. 너 이렇게 많이 울보였다? 라고 추억을 많이 남겨두시려고 찍은 거 아닐까. 7409님. 어릴 때 추억하면 저희 부모님 시절이 생각나요. 자식들 생각해서 밤낮으로 일하시고 주 7일 일하시고 빨간 날에도 일하신 게 기억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이때 우리 부모님들은 주 6일, 주 7일 막 이랬었잖아요. 주 7일까지는 모르겠고 주 6일은 완전 세팅값, 완전 디폴트로 주 6일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번 주 4일도 난 이렇게 힘든데. 자, 우리 보기들 빵톡으로도 실시간 사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이주원님께서는 친정 부모님 댁에 와서 듣고 있어요. 작년에 엄마랑 죽산성당 갔을 때 사진이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뭐 성당 배경도 그렇지만 이 두 주인공,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장미도 만발했고 날씨도 너무 좋고 오붓하게 안고 계신 뒤에서 따님이 어머님을 백허그 가고 계시네요. 이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요. 김정배님, 지난주 어머니와 함께 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팔순이 넘으신 어머니께서도 아직도 사진 찍으실 때 다리 하나를 앞으로 내미는 소녀 감성이 있으십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이렇게 또 정배님의 얼굴 그리고 어머님의 얼굴을 뵙게 되네요. 어머니가 정말 소녀처럼 한쪽 발, 미스코리아 포즈죠. 한쪽 발을 뻗어 내리셨습니다. 어머니가 사진을 좀 찍을 줄 아시네. 도윤진님, 저는 60년대생이라 사진은 별로 없는데 그중에서도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사탕 빨면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집 지으며 그 사진이 없어졌네요. 지금은 휴대전화로 찍어서 이제 그 인터넷에 뭔가 클라우드에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지만 옛날 감성은 또 이렇게 앨범에 하나하나 찍은 거 현상해서 하나하나 배치하면서 앨범에 이렇게 포개놓는 게 저장해놓는 게 또 아날로그 감성이죠. 근데 이제 그게 좀 단점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사하다가 잃어버리거나 어디다가 두고 뭐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어렸을 때 사진. 자, 이스비비씨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러분들의 사진 이야기, 부모님과의 추억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 어떤 다짐 하시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만,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실까요? 혹시 안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외치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8976님,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사실에 사뭇 힘이 납니다. 모두들 힘이라고 에너지 나눠주셨고요. 6469님, 오늘 어버이날 맞아 시댁에 가서 저녁 먹으려고 해요. 몸이 아프신 아버님과 간병하시는 어머니 두 분 다 힘드시지만 그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이제 시어른이 부모님이에요. 응원해주세요. 오늘 시부모님 잘 보고 오시고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이야기해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원님께서는 혹시 내일 복디의 두 번째 생일 맞나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라고 외쳐주셨는데요.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데? 제가 심장이식 수술하고 두 번째 삶을 살게 된 그 첫날이 바로 내일이거든요. 아, 이제 만 8살이 됩니다. 축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브라운 아이디 걸스 어쩌다 듣고 올게요. 듣고 오는 동안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자기 암시 계속해서 만나봅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묵주와 팔찌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A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드립니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으로, 어떤 자기암시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확실히 금요일이니까 마음이 좀 가볍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기분 좋은 다짐들, 오늘만큼 딱 오늘 하루치의 다짐을 한번 같이 나눠보자 하고 만든 코너거든요. 여러분들의 외침 들어볼게요. 김정배님, 아 복디 내일 생일 축하드려요. 기쁘게 살자 야호, 나는 즐겁게 살 거다, 웃으며 살자 라고 자기 암시 외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긍정 럭키비키잖아. 기쁘게 살아요. 우리 즐겁게 삽시다. 5703님, 복디 미리 생일 축하해요 라고 외쳐주셨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사구 하나님, 오늘 아침도 계란 두 알, 사과 반쪽 먹고 나왔더니 출근이 즐겁군요. 나는 좋은 어버이다. 이 맥락이 되게 계란 두 알, 사과 반쪽 먹고 나왔고 나는 좋은 어버이다 라고 외쳐주셨는데 신선한데요. 자, 모상례님, 어버이날이어서 아들, 며느리, 금일봉, 손주들이 아침부터 전화를 줘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머, 또 어버이날에도 부모님들은 이런 또 그런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표현들을 들으면서 또 하루가 눈부시게 시작이 되겠네요. 아, 금일봉? 금일봉이라면 어느 정도일까? 자, 6698이 너무 재밌습니다. 아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자친구가 생겼나 봅니다. 그 처자가 선물을 보내왔어요. 아들 화이팅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머, 결혼할 건가 봐. 아니, 여자친구 센스 뭐야. 결혼할 건가 봐. 웬만하면은 안 하잖아요. 이게 어머, 웬일이야. 아들 티는 안 내지만 다 또 이렇게 연애도 하고 부지런히 네 몫을 하는구나. 아무네. 여자친구도 센스.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의 지니,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발표해 봅니다. 오늘의 지니는요, 두 분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하신다는 사연 보내주신 6469님, 그리고 제 생일을, 제 두 번째 생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삶을 살게 된 생일, 제 진짜 생일 아니에요. 생일을 처음으로 딱 기억하고 축하해 주신 회원님께 선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6469님, 오늘 어버이날 맞아 시댁에 가서 저녁 먹으려고 해요. 몸이 아프신 아버님과 간병하시는 어머니, 두 분 다 힘드시지만 힘차게 살아가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오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신 6469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함께 듣고 올게요.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도윤주님께서 김진호 가족사진 신청해 주셨거든요. SG워너비 김진호의 가족사진을 들으면서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S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7651님 문자로 출발을 해볼게요. 운전 중 함께합니다. 문자하기는 쉽지 않지만 늘 행여와 하루 시작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근데요, 어제 퇴근하니까 바쁜 울 사위가 카네이션을 보내왔어요. 토요일 식사하기로 했는데도 말입니다. 라고 우아하게 자랑을 해주셨어요. 어머나, 센스 있는 사위가 나보다 더 카네이션을 먼저 보냈네요. 내일 만날 건데도 말이죠. 0840님, 회사에서 필요한 자격증 취득 공부하느라 출퇴근하면서 온라인 학습하느라 방송을 건너 듣게 되네요. 힝, 애천잔데요. 그래도 학습하는 거 힘들어서 그만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복디가 응원할게요.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0840님,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온라인 학습 마치시고 자격증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행여와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함께하고요. 또 보기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부 광고 듣고 올게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 경동나비엔 국민은행 제공입니다.
1: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5: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 일부를 나만의 상황이나 나만의 생각으로 가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늘 바꿀 노래는요, 구수하게 나훈아의 홍시 들어갑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자, 나훈아의 홍시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 우리 보기들은 언제 우리 엄마가 생각나시나요? 오늘 아침 통화를 하셨었어도 하루를 지내면서 아, 엄마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 할 때 있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있을 수 있겠고, 멋진 거 구경할 때, 아니면 문득 사진첩에서 사진을 볼 때, 아, 엄마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 나훈아 씨는 홍시가 열리면 엄마가 생각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엄마가 생각나시나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나훈아의 홍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복작복작 나훈아의 홍시 듣고 오셨습니다. 나훈아님께서는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라고 노래하셨는데 우리 보기들은 언제 엄마 아빠가 생각나시는지 사연 만나볼게요. 7220님 저는 봄이 되면 생각나요. 엄마가 비염이 있으시거든요.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요. 봄이 되면 우리 엄마 괜찮을까? 우리 엄마 재채기 또 하시는 거 아니야? 엄마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봄이 되면 엄마가 생각난다. 라고 7220님께서 문자하셨고요. 7655님 말이 헛나올 때 예를 들어 애들 이름 부를 때 다 부르거나 할 때 엄마가 생각나요. 라고 하셨어요. 아,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수진 뭐 예를 들어 애들 이름 부를 때 다 부르거나 할 때 엄마가 생각난다. 말이 헛나올 때 엄마가 말을 헛하셨나요? 맨날 저보고 뭐 수진이 보고 수정이라고 했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엄마가 생각나나요? 자, 6199님 생각이 난다. 매일매일 엄마가 생각이 난다. 특정한 상황보다는 매일 생각이 나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다정한 딸이 있을까? 아유, 6199님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그때는 엄마로 태어나셔야죠. 그래서 우리 엄마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챙겨 주셔야죠. 도윤진님 봄나물 장떡 구워 먹을 때 생각이 나요. 식용유 귀한 시절 보자기 위에 쪄서 해주신 경상도 봄나물 장떡 그 맛을 잊을 수 없답니다. 천국 가신 아버진 갈치 계란찜 먹을 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이렇게 또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또 어디 갈 때 이런 거 싸주시고 하니까 또 엄마 생각이 나죠? 아버지 갈치 계란찜은 갈치랑 계란찜을 좋아하셨나 봐요. 아버지가. 그죠? 아니면은 아버지가 꼭 챙겨주셨던 음식인가? 038 하나님 생각이 난다. 화장실 청소할 때 자취 나간 우리 딸이 전화해서 한 말이에요. 엄마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청소한 거야? 엄마 내가 어제 실고미를 잡았잖아. 엄마 미역국을 끓였는데 엄마가 해준 맛이 안 나. 혼자 살아보니까 세상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네요. 이것이 인생이고 삶이죠. 우리 딸 파이팅 하셨는데 약간 제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인생이고 삶이죠. 근데 약간 쌤통이다 이런 느낌인 그래 내가 엄마가 이래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아이 쌤통이다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되지만 장난을 쳐봅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화장실 청소 집에 와서 친정 와서도 화장실 청소 네가 해. 자, 5815님 보리밥에 풋고추 먹을 때요. 새벽시장 가셨다가 한낮이 되어 오신 엄마는 냉수 한 대접에 풋고추를 된장에 찍어 드시고 아끼신 돈은 자식에게 주신 엄마 생각에 목이 메네요 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엄마의 사랑 또 이럴 때 느끼게 되네요. 자, 그럼 오늘의 장원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자취하는 딸 쌤통이다 응원해주신 0381님 그리고 자식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가 생각난다는 5815님 풋고추 먹을 때 보리밥에 풋고추 먹을 때 엄마 생각이 난다는 5815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라의 스텝 듣고 건강중개소 복덕방 넘어갈게요.

0: 믿고 찾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1: 네, 오늘도 알짜 건강 매물을 함께합니다.
0: 복비는 없고요. 상담만 받고 가셔도 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건강중개소 복덕방,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우리 몸의 균형과 흐름을 살피는 깨알 정보들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 한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선생님, 그동안 벌써 한 달이 됐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2: 아시다시피 한의원 집 열심히 일하면서 진료보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0: 아니, 그래도 이번 주는 황금 연휴가 있었잖아요.
2: 그죠.
0: 출근하셨나요?
2: 저희는 연휴 때가 더 바빠요. 아~ 그래서 쉬는 날은 쉬긴 했는데 직전 토요일 다 하고 월요일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약간 공휴일만 쉬었습니다. 어린이날만. 네, 맞아요.
0: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병원을 찾나요?
2: 이 약간 환절기에 피부 뒤집어지는 분들 많고요. 오늘의 주제인 이제 비염, 코 막혀서 오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또 약간 환절기 감기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0: 많이 계시는구나. 봄철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알레르기 환자가 많아질까요?
2: 일단 봄이잖아요. 네. 일단 우리나라부터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이제 2024년 기준 한 해 동안 이 알레르기 질환으로 병원에 찾은 분이 무려 2,942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그 중에 4

0: 4월에만 약 280만 명이 몰리고 네. 3월부터 5월까지 이 봄철 석 달 동안 연간 환자의 약 26%가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1: 왜 있지?
0: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네네.

0: 궁금하잖아요.
1: 그죠. 개 중에 이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면역체의 개가 이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같은 어떻게 보면 별로 해롭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한 적이라고 잘못 판단을 해서 과도하게 방어체계를 일으키는 이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0: 그럼 면역이 너무 예민해진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런 알러지가 심한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이제 집에 경비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너무 예민해서 진짜 누가 침입한 게 아니라 뭐 누가 놀러 오거나 기사님이 올 때마다 사이렌이 막 울린 거죠. 그 사이렌이 일종의 이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IgE라는 이 항체가 일으키는 면역 반응이 코 점막에 염증을 만들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봄철 알레르기,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비염과 관련해서, 알레르기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러블리즈의 아츄!

여러분은 지금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건강중개소 복덕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지혜 한의사님 모시고 봄철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0: 있는데요. 선생님, 겉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감기랑 비슷하잖아요. 재채기 하고, 뭐, 콧물 흘리고, 기침하고. 근데 감기랑 비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1: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이게 사실 비염을 감기로 착각하다가 만성으로 가는 경우도 실은 많습니다. 이몇 가지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일단 감기는 1, 2주면은 그래도 회복이 좀 됩니다.
0: 아.
1: 낫는 거죠. 이 콧물도 처음에는 맑다가 점점 노랗고 끈적해지고, 그리고 미열이 나거나 몸살, 이누통 같은 이 전신 증상이 함께 오는 게 특징입니다.
0: 약간 두둥겨 맞은 그런
1: 그죠,
0: 느낌, 근육통
1: 그죠.
0: 같은 것도 같이 오잖아요.
1: 그래서 실은 이제 코만 있는 게 아니라 전신 증상이 있다면 감기에 좀더 가까운데,
0: 네.
1: 이 알레르기 비염은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되는 이한 증상이 좀 지속적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몇 주, 몇 달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0: 네.
1: 이 콧물도 맑게 계속 흐르고, 코랑 눈, 입천장도 좀 가렵고, 재채기도 한번 시작되면 거의 5번, 10번 연달아서 나타나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0: 네.
1: 결정적인 건이 모닝 어택이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재채기가 폭발적으로 터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감기는 오다 가다 걸리는 일종의 감염이고 나을 수 있는데, 비염은 내 면역이 과잉 반응하는 약간 체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럼 비염을 만약에 비염인지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고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아, 이게 실은 방치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0: 오.
1: 코가 막힌 분들은 항상 입으로 자연스럽게 숨을
0: 그쵸, 그쵸.
1: 쉬잖아요. 근데 이 구강호흡이 기도를 좁히면서 심하면은 수면무호흡증까지도 갈
0: 아.
1: 수가 있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만성피로 오고, 머리도 실은 아프고, 집중력도 점점 저하가 될수 있는 거죠.
0: 코 하나 때문에 호흡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게 망가지는 거네요.
1: 성인한테도 문제인데 특히 애들한테도 문제입니다.
0: 오.
1: 네,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해서 어릴 때 야토피 피부염 앓던 아이가 자라면서 뭐 음식 알러지, 그리고 천식, 비염 요런 순서대로 이 알레르기 질환이 행진하듯이 이제 쭉 이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소아기 때 비염을
0: 네.
1: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천식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아토피에서 천식까지 가면 진짜 끔찍하네요.
1: 최악이죠.
0: 그러니까요, 최악이네요. 면역력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생활 습관에 관한 이야기가 꼭 나오잖아요. 면역력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부터 고쳐야 된다. 어떤 습관이 알레르기 비염에 치명적인 걸까요?
1: 네, 사실 우리 면역계랑 자율신경계는 이 계절 변화에 따라서 정상이라면 자연스럽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요.
0: 네.
1: 근데 요새는 냉난방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0: 그쵸.
1: 여름에 오히려 춥고, 그래서 몸이 계절에 적응할 기회 자체를 요새 많이 잃고 있습니다.
0: 아, 맞아. 사무실 같은 경우 실내에서 이제 여름에는 냉방기를 엄청 세게 트니까 이제 춥게
1: 맞아요, 맞아요.
0: 느껴지고 겨울에는 또 온풍기를 너무 세게 틀어놔서 덥게 느껴지고.
1: 네, 거기에다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불규칙한 수면 그리고
0: 왜 젊으시죠?
1: 실외 활동도 감소되고, 과도한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이 적응력이 더 떨어집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 몸 면역계가 훈련을 받는 일종의 신입사원 같은 컨디션인데,
0: 네.
1: 에어컨이랑 히터가 빵빵한 사무실에만 있다가 갑자기 야외 현장에 나가니까 당황해서
0: 아.
1: 과잉 대응하는 것처럼 이 면역계가 오류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0: 오, 이
1: 되겠습니다.
0: 비유 너무 재밌네요.
1: 그리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 흥미로운 이론인데요. 이
0: 네.
1: 위생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1989년에 처음 제안된 이론인데,
0: 네.
1: 어릴 때 감염에 자주 노출될수록 이 알레르기 질환이 줄어든다. 그래서 좀
0: 아.
1: 아기들 더럽게 키워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0: 그쵸.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런 걸? 뭔가, 뭐라
1: 너무
0: 그런가?
1: 깨끗하게 하면은 면역계가 오히려 약해진다. 그래서 실제로 형제자매가 많거나 농가에서 자라거나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진 아이들은 이 알레르기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0: 계속해서 담금질을 하는 거네요, 알레르기.
1: 맞습니다. 강해져라, 강해져라.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이 배우는 과정이 중요한데,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면 이 교육이 좀 부족해지니까
0: 네.
1: 무해한 꽃가루까지 적으로 오인하게 될 수가 있는
0: 아.
1: 거죠.
0: 그 항생제는 어때요? 항생제도 되게 어렸을 때안 쓰려고 하잖아요.
1: 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기 항생제를 많이 쓸수록, 그리고 형제자매가 적을수록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이 높다는 결과는 이제 국내, 해외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항생제 그냥 초반에도 항생제 때려 넣어가지고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는 비염이.
1: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병원 찾을 때도 최대한 항생제 덜 쓰는 병원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게 이제 다 이런 맥락이 조금 있는 거죠.
0: 오, 그 유산균은 어때요? 비염 유산균도 요즘 별의별 유산균이 다 있잖아요.
1: 맞아요.
0: 피부 건강도 지켜주는 맞아요, 맞아요. 유산균.
1: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0: 유산균. 맞아요.
1: 근데 이게 또 뜬금없어 보이긴 하지만 네. 관련은 있습니다.
0: 오, 그래요? 네.
1: 이게 실은 장이 면역의 사령부라고 불리는데 아. 면역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장에 실제로 모여 있고요. 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균형도 같이 무너지고 아. 알레르기 반응도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비피더스균 같은 유익균은 이 조절 T세포라는 면역조절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항염증 작용도 도와줍니다.
0: 아, 이 사람들이 장건강 하는데 뭐 그때 다른 선생님께서는 장건강이 뇌에도 신경을
1: 정확해요.
0: 준다. 네네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하는데 장 하나 때문에 면역의 그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네요.
1: 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코에서 일어나는 과잉 반응도 줄어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약도 실제로 요새 연구 결과를 보면 장내 미생물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장내 미생물을 조절해서 알레르기 질환을 개선해 다는 연구도 좀 쌓이고 있습니다.
0: 그럼 혹시 한의학에서는 비염의 원인을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한의학에서는 이 비염을 코의 문제 좀 넘어서 몸으로도 바라보는데요. 일단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네. 첫 번째는 폐기혈 타입인데 기혈. 네, 이름 딱 들으면 폐의 기운이 약해서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진 상태로 보고요. 이 찬바람만 살짝 맞아도 재채기가 터지고 재채기 그리고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 일종의 몸이 허약해서 바람만 불어도 이 침입을 당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기허라고 해서 조금 특이하다. 왜 소화지? 할 수 있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장이랑 연관성도 있듯이 소화 기능이 약해서 노폐물이 몸에 쌓여가지고 코로 올라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가 묵직하고 끈적한 콧물이 많고 피로감이나 소화불량이 같이 오는 분들을 이쪽에 약간 몸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환경이 나빠진 상태라고 비유를 들 수가 있고요.
0: 안에서부터
1: 네. 네. 마지막으로는 신양어 타입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네.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인 양기가 부족해서 추위를 잘 타고 몸 전체적으로 차갑고 특히 아침에 재채기랑 콧물이 심한 분들을 이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몸이 전체적으로 얼어붙은 상태라고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럼 혹시 우리 한의학에서 보는 그 체질, 팔체질 뭐 이런 것처럼 그 체질에 따라 비염 증상이 다르다거나 치료법이 다르거나 할까요?
1: 네, 이 체질 관심 많으실 텐데요. 네네. 이 사상 체질별로 비염 양상이 다르다고도 보는데요.
0: 네.
1: 일단 소양인 열이 위로 올라서 약간 코가 건조하고 막히는 타입이라고 바라봅니다. 이 상체에 열이 잘 몰리는 체질이니까 코 점막이 쉽게 건조해지고 코막힘에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요. 소양인이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조금만 심해져도 바로 해결을 원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잘 안 나아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양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소양인 분들은 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충하는 방향에 처방 이 필요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0: 소양인 알아봤고 소음인은 어때요?
1: 네, 소음인은 약간은 이제 음인이잖아요. 찬바람만 맞으면 재채기 폭발하고 만성 네. 물콧물 타입인 분들을 소음인으로 좀 보는데요. 기본 체온도 낮고 소화력이 약해서 면역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채기도 연발하고 맑은 콧물도 줄줄 나고 손발도 차고 추위도 많이 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분들을
0: 어떡해!
1: 소음인으로 보는데요.
0: 소음인 왜 훌쩍이세요, 피디님?
1: 소음인이라고 박혜수 피디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 소음인은 비위의 기능을 좀 올려주고 따뜻한 양기를 보충하는 처방이 효과가 좋고요. 뭐 생강차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따뜻한 음식, 족욕,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 습관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0: 저는 손발은 따뜻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1: 네, 소음인, 소양인 그 어딘가에.
0: 네, 어딘가에.
1: 소양인 쪽이 좀 가까우신 것 같은데 네. 이 태음인은 코막힘이 주 증상이고 약간 축농증으로 발전하기 쉬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덩치가 있으신데 코가 항상 막혀있다든지 그래서 체격이 건장하고 에너지는 많은데 노폐물이 좀 잘 쌓이는 거죠. 그래서 끈적끈적하고 누런 콧물에 코막힘이 심하고 비염이 축농증으로 잘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골이도 좀 심해서 입으로 숨 쉬는 경우도 많아요.
0: 아, 그래서 코가 막히니까 또.
1: 그죠. 네. 그래서 묻어난데 코골이도 심하고 뭐 코도 막혀 있고 하면은 약간 태음인일 수 있고요.
0: 네.
1: 그래서 태음은 분들은 이 노폐물을 제거하고 폐 배출 기능을 높이는 처방도 필요하고 또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땀을 적당히 내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0: 태양이 우리 태양이는 별로 많지 않죠.
1: 그죠 그죠. 임상적에서 좀 정말 드문 체질로 바라보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운이 위로 솟구치는 성향이 있어서 코랑 상부 호흡기가 과열되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소양이가 비슷하죠. 담백한 식단과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치료가 핵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우리 이비인후과 가면은 그냥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비염 같은 걸 어떻게 치료할까요?
1: 네, 아무래도 뭐 면역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 한의원 딱 생각하면 한약 침뜸 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뭐 한약은 일단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데
0: 네.
1: 뭐 사람마다 처방이 다르긴 하지만 재채기나 뭐 콧물에는 소청용탕 이런 걸 좀 쓰이고요. 코막힘과 축농증에는 뭐 갈근탕, 기운이 부족한 분들은 뭐 보중이기탕 이런 것도 씁니다. 그리고 뭐 장점은 실은 뭐 좋은 소식이라 치면
0: 네.
1: 뭐 정부에서 한약 효과를 좀 인정을 해서 처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이 시행 중이고요.
0: 오.
1: 그래서 한의원 기준으로 본인 부담률 40%로 11분씩 두 번 총 21분까지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 우와 너무 좋다.
1: 그죠. 두 번째 두 번째로 침치료를 말씀을 드리면 자율신경 기능을 안정시키고 코 점막의 혈류를 개선을 해드리는데요.
0: 네.
1: 이게 실은 어쨌든 일시적인 효과에 좀 가깝기는 하지만 스티커 침을 또 붙이면은 효과가 좀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버지가 좀 비염이 심하세요. 그래서 환절기 침을 되게 싫어하세요. 침돌 나면
0: 무섭지.
1: 침 안 맞을 마시거든요. 스티커 침은 그래도 좀 붙이고 계시고 효과가 좋으니까 옆에 붙여놓고 직장분들도 다 같이 붙이고 뭐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0: 네.
1: 코 옆에 영향혈 요게 좀 효과가 좋습니다.
0: 어디인 거죠 영향혈?
1: 막 이렇게 요
0: 콧망울 옆에?
1: 그죠. 콧망울 옆에 팔자랑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라인을 잡아서 코끝이랑 해서 놔주시면 되고 혹은 요 위쪽을 잡기도 해요. 상영향혈이라고 해서.
0: 콧망울 근처이네요. 네네.
1: 실제로 침 놓으면 코가 좀 뚫려요. 근데 침 빼면 다시 막히기 때문에 물론 지속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0: 네.
1: 네. 마지막으로 뜸 치료는 요새 뜸방도 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0: 그래요?
1: 저도 몰랐는데 KBS에서 자문이 연락이 와서
0: 뜸방
1: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0: 네.
1: 뭐 뜸 이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코 점막에 따뜻한 기운을 공급하고 면역 회복에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몸이 차고 양기가 부족한 신양어 타입에게도 효과가 좋은 게 이 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뜸이 여기 위에다가 불 붙이는 거잖아요.
1: 그게 어르신들이 많이 하던 직접구는 진짜 피부 위에 막 화상 입을 때까지 하던 그게 이제 뜸 치료고요. 요새는 뭐 복부 뜸 이런 것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0: 네.
1: 실은 뜸이 아무래도 뭐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0: 네.
1: 일반 한의원에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전자뜸으로도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0: 그렇구나. 어쨌든 따뜻하게 하는.
1: 그죠. 몸의 체열을 끌어올려주는.
0: 코세척은 어때요? 코세척은 효과가 있을까요?
1: 네. 코세척은 실제로 효과가 좋은데요. 이 생리식염수로 비강을 씻어주면 이 부은 점막도 가라앉을 수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미 코 안으로 들어온 이 꽃가루나 먼지, 염증 유발 물질들이 같이 한번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비염은 이 코세척만으로도 호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기억하실 게 코세척이 근본 치료는 아니고요. 이 보조적인 관리법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 세차랑 같은 게 이 코세척이고
0: 네.
1: 차를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고 덜 망가지게 도와주지만 엔진이 고장나면 정비를 따로 받아야 되잖아요.
0: 그쵸.
1: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이 또 있는데
0: 네.
1: 반드시 멸균된 식염수나 끓여서 식힌 물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수돗물을 그대로 쓰시면 조금은 자극감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0: 어머나. 아니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코세척을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소금물로 시켰어요.
1: 아, 그죠. 그 이게 수돗물에 맞춰야 되는데.
0: 네. 소금물에 수돗물 수돗물에 소금 타가지고 그게 식염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켰는데 어머나. 그래서 저는 그때 엄마가 너무 이상한 걸 시키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1: 네네네네.
0: 진짜 맨날 도망다니고 그랬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네요.
1: 아 어릴 때부터 알러지 반응이 살짝 있으셨던 그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또 도움이 됐다면 그 또한 좋죠. 근데 다만 어쨌든 더 덧나지 않게 신경을 쓰시는 건 좋겠습니다.
0: 네. 약국에서도 증상만 얘기하면 비염약 그 항 항히스타민제라고 그죠, 하죠. 그죠. 그런 거 구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주의해야 될 점도 있겠죠?
1: 네, 항히스타민제가 알레르기 비염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고 실제로 엄청 부작용이 심하진 않아서 증상이 심한 분들은 저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한계도 있습니다.
0: 오, 뭘까요? 그
1: 대표적인 부작용은 이 졸음이 있는데요. 수면 유도제도 항히스타민제잖아요.
0: 아.
1: 네, 그래서 특히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이 좀 되게 심합니다.
0: 네.
1: 그리고 장기 복용했을 때는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 아산병원에서 연구 결과 발표됐다고 하는데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된 기침에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효과 없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오.

0: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도 마찬가지로 증상 개선엔 도움이 되긴 하는데 면역력을 올려주는 건 아니라서 약을 끊으면 증상이 다시 나타나잖아요. 아,
1: 증상을 그냥 완화시켜주는 거군요.
0: 그죠. 그래서 뭐 양약과 한약을 적절히 병행하시거나 뭔가 체질 개선을 함께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네, 저희는 오늘 봄철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자, 퀴즈 선생님께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것은 코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가려움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특히 봄철 알레르기로 인한 이것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2: 1번
0: 비염,
2: 2번
0: 오염,
2: 3번
0: 수염.
2: 네, 봄철 알레르기로 인한 이것을 호소하는 사람, 1번 비염, 2번 오염, 3번 수염이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2NE1의 사랑은 아야야 듣고 올게요.

0: 21의 사랑은 아야야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건강중개소 복덕방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지혜 한의사님 모시고 봄철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인숙님께서 제 아들 비염이 만성이 되어서 걱정인데 오늘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비염 비켜! 라고 문자하셨고요. 7799님께서는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눈 주위까지 시뻘겋게 올라와요. 약 먹음 가라앉고 안 먹음 또 올라오고 한 방을 병행해 봐야겠네요. 유익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한의사쌤 감사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질문도 궁금한데 비염에 좋은 음식이나 차나 아니면 반대로 피해야 되는 음식 이런 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생활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음식 자 한번 얘기를 드리면 네. 먼저 일단 항염증 음식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메가3 많이 들어보셨죠?
0: 그렇죠.
1: 뭐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알레르기 저항력을 키워줄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항산화 물질이랑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에 정말 좋습니다.
0: 차 종류는요?
1: 네. 저는 대추차, 생강차, 페퍼민트치, 티 이런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네. 사실 비염 환자분들께 가장 좋은 음식 1순위가 바로 물입니다.
0: 물이요?
1: 의외죠?
0: 어머.
1: 근데 생각보다 다들 물 안 드시잖아요.
0: 그쵸.
1: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시면 코 점막의 습도도 유지가 되고요. 콧물의 점도도 낮아져서 배출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0: 반대로 피해야 되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네. 이 코 점막 혈관을 수축시켜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나 초가공 식품은 염증을 유발하니까 줄이시는 게 좋고요. 유제품은 사람에 따라서 점액 생성을 늘리는 느낌을 받는 분들은 내 몸을 반응을 잘 보고 약간 피해 주시거나 하시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예방 습관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예방 습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죠. 생활 속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실내 환경을 좀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봄철에는 좀 창문을 닫고 헤파 필터 있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서 생활해 주시면 좋고요. 네.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씩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하시고 집 먼지 진드기 차단 커버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침구류 세탁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부피도 크고
1: 쉽지 않죠.
0: 그렇죠.
1: 네. 근데도 슬프게도 좀 중요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외출하실 때는 이 마스크나 안경, 모자를 꼭 챙기시는 게 좋은데 이 콧가루 농도가 높은 오전이나 바람 부는 날은 외출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집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해도 네. 집에 딱 들어오시면 옷 먼지 한번 털어주시고 손 얼굴 씻고 가능하면 샤워까지 바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겉옷은 침실에 들이지 않는 게 또 포인트겠고요.
0: 네.
1: 수면 정말 중요하죠. 네. 이 수면이 약간 자율신경계 안정시키면서 면역 과민 반응을 줄여주기 때문에 네. 내가 꼬막힘 때문에 잠들기 힘들다. 그러면 자기 전에 코 세척을 하고 가습기도 켜고 베개도 살짝 높이고 잘 주무시면 한결 증상이 개선되고 잘 주무실 수도 있겠습니다.
0: 아기들은 어떻게 관리해주면 좋을까요?
1: 네.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이제 아이가 있는 분의 집에서 아이 알레르기 비염이 굉장히 좀 보기도 힘들고 하는데 네. 이 단기간 끝나는 질환이 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한 관리도 필요한데요.
0: 네. 어떤 관리를 해야 되죠?
1: 관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걸 일단 기본으로 깔고 네.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코막힘으로 인한 구강호흡이 항상 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입으로 계속 숨을 쉬다 보면 이 아기들은 안면 발달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정교합이나 이 성장이 저하될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수면장애로 인한 성장 저해도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고 항상 얘기 주시는 게 어머님들이 약간 집중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도 잠을 못 자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알레르기 행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 천식으로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환경관리, 면역치료 종합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카펫이나 인형 같은 게 침실에 있다면 네. 치워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하면은 접촉 후에는 꼭 손을 씻기고 그리고 환기 시간도 꽃가루 농도가 낮은 시간으로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코를 참 잘 후비거나
0: 그런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기들이 네. 코 파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해?
1: 부드럽게 줄여주시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우리가 알고 있는 비염 상식 중에 잘못 알려진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몇 가지 좀 짚어드리면 네. 뭔가 코를 세게 풀면 시원하다고 느끼시잖아요. 네. 요거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코를 너무 세게 풀면 그 압력이 부비동이나 귀로 전달이 돼가지고 네. 축농증이나 중이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쪽씩 살살 풀거나 코세척으로 부드럽게 빼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0: 그 유전인가요?
1: 아, 그죠. 그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비염은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도 뭐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된 생각인 게 확실히 알레르기 체질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하지만 환경관리랑 면역균형 회복을 잘하면 증상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는데 네. 일종의 유전은 뭐 총에 장전을 하는 것이고 네. 환경은 방화쇠를 당기는 것이다. 이런 비유도 좀 있죠.
0: 그리고 에어컨, 냉난방기는 어떨까요?
1: 요새는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 이게 에어컨 히터를 계속 틀면 비염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냉난방이 코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고 계절 적응력을 떨어뜨리니까 습도 유지랑 환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이게 비염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호흡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1: 그죠, 그죠.
0: 이럴 경우에는 운동이 참 어려워요. 뭐 유산소든 무산소든 호흡이 잘 안 되면
1: 맞아요.
0: 효과가 없잖아요, 또.
1: 아, 근데 그렇다고 비염이 있다고 운동을 피하시면 또 안 되는 게 규칙적인 운동이 면역력을 강화를 시켜주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서 비염 관리에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중에서는 또 실내 수영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0: 실내 수영?
1: 네. 근데 좀 따뜻한 대로. 따뜻한 수증기가 이 코점막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나 뭐 실내 걷기, 자전거, 그리고 꽃가루가 적은 시간대 야외 걷기 정도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고강도 운동을 하시면 일시적으로는 코막힘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서 네.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리시는 게 좋고 중등도 운동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0: 네, 이렇게 오늘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점막에 염증이 생겨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가염증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은 바로
1: 정답은 1번 아, 1번 비염입니다. 네. 또 실수를.
0: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철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선생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 가지고 와주실 거죠?
1: 아, 물론입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서 와보겠습니다.
0: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비염으로 눈물 콧물 흘리시는 분들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아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이 나신다는 2037님을 위한 곡으로 끝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의 엄마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선생님 우리 마지막 클로징 같이 해주세요.
1: 네.
0: 자,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4: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5: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6: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엄마의 존재. 5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10살?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사춘기 초입 16살? 엄마는 왜 맨날 간섭만 해요? 사춘기 끝자락 19살? 아우, 잔소리 좀 그만해줘요. 30살? 엄마 말이 맞았어. 40살? 엄마, 그땐 어떻게 버텼어요? 50살? 안 닮으라고 했는데 결국 닮았어. 60살? 꿈에서라도 목소리 듣고 싶어요. 70살? 그때 그 말 한마디 이제 알겠어요. 엄마 그리워요. 그렇게 엄마 인생을 닮아가고 또 어느새 엄마가 되어가고 이만큼 나이를 먹고도 더욱더 절실하게 그리워지는 이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도 가슴 먹먹해지는 이름. 엄마니까요.